6월 27일 당 창건 105주년 및 훈천시 로감부 로인대학 건교 20주년 경축문예회보 공연이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훈천시당위 조직부, 훈천시당위 선전부, 훈천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 훈천시 로감부 봉사중심에서 주최하고 훈천시 로감부 로인대학에서 주관했습니다. 훈천시 로감부 로인대학은 2006년 건교 이래 로인 교육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 왔으며 10여 개의 특색 전업을 개설해 천여 명의 로인 학원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배우고 배운 것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단연례 성주 나아가 국가급 문예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으며 성급 규모화 시범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우수 사생들을 표창 시상하고 선진 전형을 수립해 은발 세대의 분진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이어 다채로운 문예회보 공연이 정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민속 가무, 기악, 태극권, 경극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성악반의 대합창 장백송과 대중국은 웅장하고 우렁찼습니다. 한족 성악반에서는 교가와 주제곡 찬란한 햇빛 아래 소를 불러 20년 교정 생활의 따뜻한 정을 담아냈습니다. 장고반의 나의 중화를 사랑한다는 힘찬 북소리와 아름다운 민악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학원들은 노래와 춤에 마음을 담아 가장 진실한 공연으로 당 창건 100여 년의 려정을 찬미하고 로인대학에서 보내는 충실하고 행복한 로후 생활을 도로했습니다. 앞으로 훈천시 로감부 로인대학에서는 로인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전시 교류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로인들이 찬란한 햇빛 아래에서 다채로운 로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전에 훈천 종합보세구에서는 고품질 발전 정책 양성회를 소집해 종합보세구 감독관리 관련 정책 요구를 가열층 시달하고 기업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다지며 경영 질서를 규범화하고 강류, 법규 위반 위험을 방범하는 것으로 종합보세구 정책 혜택의 충분한 방출을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보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번 양성회는 목표성이 강하고 비범면이 넓습니다. 양성회에서는 종합보세구 세관 감독관리 정책, 생산 능력 확대 및 품질 향상 특별 조치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세관 수출 관리 통제 관련 신규 규정, 세무기업 우대 정책, 화물 무역 외환 기초 규칙 및 변경 무역 편리화 부대 정책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들이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내 안전 생산 전용 사례와 결부해 경시 교육을 전개하고 기업이 생산 경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 우환과 규정 위반 위험을 심도 있게 분석했으며 안전 생산 사업 표준과 지정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더욱 다졌습니다. 연일 훈천시 각 고중입시 시험장 밖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동행과 축복으로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데 이는 시험장 밖에 따뜻한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6월 29일 오전 10시 훈천시 제4중학교 동교구 시험점 입구의 양쪽 인행도와 길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무사히 시험을 마치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생화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10시 10분 시험이 끝나자 수험생들은 미소를 지으며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시험을 마친 기쁨을 나눴고, 어떤 학생들은 오래 기다리던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꽃다발, 포옹과 축복이 어우러져 청춘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남겼습니다. 고중입시는 시작일 뿐이고 꿈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모든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비가 오든 햇살이 비추든 용감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자신만의 멋진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늘 훈천시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에서는 당원자원봉사자 3장 및 영성선린자치대와 연합으로 환경위생정돈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에서 모두들 빨간 조끼를 입고 삽과 쓰레기, 봉투 등 청소 도구를 들고 구석구석 쌓여있는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치우고 집중수거 운반해 사회구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의 쾌적함과 미관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사회구역에서는 소구역 내 무질서한 적치, 녹지의 무단 경작 등 쉽게 재발하는 환경 난제를 대상으로 그물식 집중 정돈을 전개하고 상시화 무명도시 건설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해 무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려한데 따르면 이번 주 전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0.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0.7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비교적 평온하며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24도 내지 28도, 최저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17도 내지 19도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25mm 내지 4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8mm가량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천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강수 날씨가 많고 강한 대류성 날씨를 동반한 천둥, 번개, 단시간 내 강한 강수, 우박과 천둥, 강풍 등 기상재해 방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지 중소하천의 홍수, 산홍수, 지질재해에 대한 방어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는 강수량이 많은 편이므로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 잡초를 제거하며 병충해 감축과 예방 퇴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발전도모대상추진새해국면개척조문안입니다珲春봄해국제물류비축창고단지대상건설이순조롭게진척되고있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조문안입니다오늘은민족단결진보촉진법제정의중대한의의를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들으시겠습니다계획총투자가1억8천만원인珲春봄해국제물류비축창고단지대상이순조롭게진척되고있습니다대상건설현장에서는지게차크레인골차키등각종건설기계가마력을다하면서굉음을내고용접구역에서는용접불꽃이사방으로튀는등시간을다투며공사에매진하는들끓는건설전경이펼쳐지고있었습니다료에따르면珲春봄해국제물류비축창고단지대상은珲春봄해국제무역유한회사에서투자건설한것으로서부지면적은 37,200 평방미터이며주요하게량곡저장창고물류창고사무정사등시설을건설하게됩니다대상이건설되면수입차원가공다국창고저장집산수출입무역을일체로한종합형물류가공기지를구축하게되는데이는구역다국물류부대시설을완벽화하고珲春육상변경통상구형국가물류중추건설에조력해동북아경제무역협력에새로운동력을주입하게될것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안입니다오늘은민족단결진보촉진법제정의중대한의의제2편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제정하는것은민족사업을강화하고개진할때원한습금형정석의종료사상과당정의결책과보치를깊게관철실시하는중대한조치이며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고중화민족공동체건설을추진하는절박한요구이며마음과힘을모으고중국식현대화를추진하며여러민족의공동번영발전을추진하는현실적인수요입니다또한전면적인의법치국방침을관철하고법치궤도에서민족사무관리체계와관리능력의현대화를추진하는관건적요구이며100년동안없었던큰변화에대처해중화민족의응집력을증강하는중요한조치입니다6월27일당창건105주년및혼촌시로간부로인대학건교20주년경축문예회보공연이거행됐습니다이번활동은珲春시당위조직부珲春시당위선전부珲春시문화방송및관광국珲春시로간부봉사중심에서주최하고珲春시로간부로인대학에서주관했습니다珲春시로간부로인대학은2006년건교이래로인교육을심도있게발전시켜왔으며10여개의특색전업을개설해천여명의로인학원들이이곳에서즐겁게배우고배운것을활용하도록했습니다단연내성주나아가국가급문예상을여러차례수상했으며성급규범화시범학교로선정됐습니다활동현장에서는우수사생들을표창시상하고선진전형을수립해은발세대의분진역량을결집했습니다이어다채로운문예회보공연이정식으로펼쳐졌습니다공연은민족가무기악태극권경극등다양한형식을융합해진행됐으며현장에서는박수와환호가끊이지않았습니다조선족성악반의대합창장백송과대중국은웅장하국우렁찼습니다한족성악반에서는교가와주제곡찬란한햇빛아래소를불러20년교정생활의따뜻한정을담아냈습니다장고반의나의중화를사랑한다는힘찬북소리와아름다운민악선율을선보였습니다학원들은노래와춤에마음을담아가장진실한공연으로당창건100여년의려정을참여하고로인대학에서보내는충실하고행복한로후생활을토로했습니다앞으로혼주시로간부로인대학에서는로인들의문화생활을더욱풍성하게하고전시교류의플랫폼을지속적으로구축해로인들이찬란한햇빛아래에서다채로운로후를즐길수있도록할방침입니다일전에혼촌종합보세구에서는고품질발전정책양성회를소집해종합보세구감독관리관련정책요구를갈증시달하고기업안전생산주체책임을다지며경영질서를규범화하고강류법규위반위험을방범하는것으로종합보세구정책혜택의충분한방출을효과적으로주동하고보세구의고품질발전을촉진했습니다 이번 양성회는 목표성이 강하고 피복면이 넓습니다. 양성회에서는 종합보세구 세관감독관리정책, 생산능력 확대 및 품질 향상 특별조치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세관수출관리통제 관련 신규 규정, 세무기업 우대정책, 화물무역외환기초규칙 및 변경무역편리화 부대정책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들이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내 안전 생산 전용 사례와 결부해 경시 교육을 전개하고 기업이 생산 경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 우환과 규정 위반 위험을 심도 있게 분석했으며 안전 생산 사업 표준과 지정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더욱 다졌습니다. 연일 훈천시 각 고중입시 시험장 밖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동행과 축복으로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데 이는 시험장 밖에 따뜻한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6월 29일 오전 10시 훈천시 제4중학교 동교구 시험점 입구의 양쪽 인행도와 길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무사히 시험을 마치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생화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10시 10분 시험이 끝나자 수험생들은 미소를 지으며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시험을 마친 기쁨을 나눴고 어떤 학생들은 오래 기다리던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꽃다발, 포옹과 축복이 어우러져 청춘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남겼습니다. 고중입시는 시작일 뿐이고 꿈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선 모든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비가 오든 햇살이 비추든 용감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자신만의 멋진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기원합니다. 그일 훈천시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에서는 당원자원봉사자 3장 및 영성선린자치대와 연합으로 환경위생정돈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에서 모두들 빨간 조끼를 입고 삽과 쓰레기 봉투 등 청소 도구를 들고 구석구석 쌓여있는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치우고 집중수거 운반해 사회구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의 쾌적함과 미관을 절실히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사회구역에서는 소구역 내 무질서한 적치, 녹지의 무단 경작 등 쉽게 재발하는 환경 난제를 대상으로 그물식 집중 정돈을 전개하고 상시화 무명도시 건설 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해 무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려한데 따르면 이번 주 정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좀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0.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0.7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비교적 평온하며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24도 내지 28도, 최저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17도 내지 19도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25mm 내지 4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8mm가량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훈천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강수 날씨가 많고 강한 대류성 날씨를 동반한 전둥 번개, 단시간 내 강한 강수, 우박과 전둥 강풍 등 기상재해 방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지 중소하천의 홍수, 산홍수, 지질재해에 대한 방어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아지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는 강수량이 많은 편이므로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 잡초를 제거하며 병충해 감축과 예방 퇴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두개우수한개선진표창대회가소집됐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란입니다오늘은계속해민족단결촉진법제정의중대한의의를해독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중국공산당성립105주년을앞두고길림성두개우수한개선진표창대회가6월29일장춘에서소집됐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참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군평당건설사상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위대한당건설정신을힘써발행하며선진전형의시범인솔역할을발휘해전선각급당조직과광범한당원간부들이초심을잊지않고사명을명기하며지속적으로분투해길림전면지능과고품질발전을힘써추진하도록격려해야합니다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정이대회를사회했습니다올바른치적관수립과실천학습교육주왕제구지도조조장장탁경성정협주석조국현주왕제구지도조부조장왕순윤이참석했습니다황강호옥정조국현등성지도일꾼과장탁경왕순윤이우리성우수공산당원우수당무삼일꾼선진기층당조직대표에게상장을수여했습니다황강은성당위성정부를대표해표창받은개인과집단에열렬한축하를보내고전성각업종각전선에서분투하는광범한당원간부들에게진심어린안부를전했으며각역사시기에당과인민사업길림개혁발전에적극적인기여를한로당원로간부로동지들이숭고한경의를표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백여년간의풍파속에서꽃을피우고결실을맺었습니다중국공산당이인민을이끌고파란만장한고난속에서찬란한105년의길을걸어오며경제의급속한발전과사회의장기적안정이라는두가지기적을창조해세상이주목하는위대한성과를거뒀습니다세대를이은중국공산당원들은생명과피로공산주의를위해정신분투한다는굳은맹세를실천하며중화민족부흥의길에서바래지않는역사적비석을세웠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길림은영웅을끊임없이배출하는열토로서홍색흔적은세월을거쳐더욱선명하게빛나고있습니다이번에표창받은동지들은실적과성과로공산당원의확고한신념과취지를실천하는자세분투하는기여정신연결본공의고상한품질과숭고한정신을보여주면서본직에발붙이고묵묵히기여한평범한영웅들입니다전선각급당조직과광범한당원간부들은선진을본보기로삼고모범의힘을난관을극복하는강력한동력으로전환시켜사회주의현대화새길림건설을위해건공립법해야합니다첫째당의말을견정히듣고한마음으로당을따라나아가며당에충성하는정치적본색을영원히간직해야합니다수군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모으고령혼을주조하며동북전면지능과길림사업에관한수군평청석의일련의중요지시정신을재학습재대조재시달해야합니다두가지확립의결정적의의를심각하게터득하고네가지의식을증강하고네가지자신감을견정히하며두가지수호를실천해단기가가르키는곳으로발걸음을옮긴다는정치적자각을드러내야합니다둘째백성의일을마음에품고몸을낮춰초심을실천하며인민을행복하게하는가치지향을굳게세워야합니다공복만보이고관료는보이지않는우수한작품을계속발행하고언제나인민을마음속가장높은위치에두며인민군중이필요한곳이면그곳에나타나고인민군중이불만을느끼는방면은우리가사업을개선해야합니다군중에게물으면서사로를넓히고군중의의지에난제를풀어가아이들의학업이과도한경쟁에시달리지않고청년들의취업이걱정없으며 중년들이 가정을 부양하는 데 부담이 없고 노인들의 병 치료를 어렵지 않게 해 천만 가정의 밝은 등불로 행복한 길림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시대의 숙제를 풀고 발전의 길을 걸어가며 전면 진행의 역사적 중임을 용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중대 전략 실시, 중점 임무 추진, 중요 대상 건설에서 실천을 앞세우고 시간을 다투며 개발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 재정 세수 금융, 경영 환경 등 중점 분야 개혁에서 앞장서 싸워 난관을 헤치고 개방 플랫폼을 튼튼히 건설하며 개방 통로를 원활히 해야 합니다. 지역 협력 심화 면에서 과감히 탐색하고 용감히 앞을 다투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 특색 산업 발전, 농업 과학술 혁신 등 방면에서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길림의 각항 사업을 끈질기게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넷째, 올바른 치적관을 단정히 하고 자아교울의 단결을 바싹 조여 청정렴결의 정치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인성공정의 긍정선영과 부회관 등 동지들의 선진 사적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올바른 치적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부패를 거절하는 방파제를 튼튼히 다지고 엄격하고 실속 있는 작품을 연마해 역사 실천과 인민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업적을 창조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단한 실력을 갈고 닦아 새 여정으로 함께 나아가는 단결 분투의 방대한 힘을 집결해야 합니다. 사업 창업의 진정한 본용을 키우고 투쟁할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연마해 지능 발전의 동심원을 그려 모든 당원 간부가 바람에 맞서가는 짐불군 기치가 되고 모든 기층 당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 불굴의 전투 보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호국종이 대회를 사회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성당위의 표창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중앙제구 지도조 관련 동지, 성당위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청협 비서장, 중앙 성직소 관련 부문 단위와 장춘 주재 종점 기업, 대학 전문학교, 과연구소 책임 동지, 각 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당사위원회 서기 등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란입니다. 오늘은 제3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에 중대한 의의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숙군평 새시대 전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숙군평 법치 사상, 숙군평 문화 사상, 숙군평 총석의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중요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24차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원회 정신을 전면 관찰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민족 사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와 성공적인 경험을 참담하게 총화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조선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늘의 훈춘시범구 응급관리국에서는 훈춘시 응급관리국과 연합으로 훈춘시 제1기 공호무역기업 안전생산 기능경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저압전공 암모니아 냉동 조작원 두 종류의 특수 작업 일터에 초점을 두고 실전 훈련을 진행했는데 여러 중점 공업무역기업의 특수 작업 종사자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기능 경연은 공업무역 업종의 전기 설비 운영과 유지 관리, 아모니아 냉동 일터의 안전 생산 실제에 입각해 일선 일터의 조작 부족점을 보완하고 현장 안전 작업 절차를 표준화했으며 일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 우환을 점검했습니다. 기업 간 기능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해 업종의 우수 기능 인재를 선발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의 안전 실무 조작 능력을 강화하고 전기 재해, 액체 암모니아 누출로 인한 중독 등 생산 안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비함으로써 전시 공업무역 업종의 안전 생산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요에 따르면 이번 기능 강연은 조합 전공, 액체 암모니아 냉동 조작공 두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이론 평가와 실제 조작 훈련을 서로 결부하는 형식을 취해 현장에서 즉시 채점하고 점수를 집계해 최종적으로 각 조에서 개인 1등상 1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 전공조에서는 기업 분류에 따라 단체 1등상도 1개 선발했습니다. 본방송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24 당대회 정신과 수군평 새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조 6월 29일 훈촌시 영안진에서는 마음과 영혼을 모아 당을 따르고 분발 전진해 새로운 업적 이룩 7일 경초 예비당원 입당 선서 및 특별 당과 학습 활동을 개최해 새로 입당한 당원들이 당성 수양을 부단히 단련하고 리상 신념을 견정히 하며 초심 사명을 고수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전체 인원은 7일 특별 당과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당의 혁신 이론을 깊이 학습하면서 한 차례 심각한 당성 단련과 사상 세례를 받았으며 신앙 기초를 가열층 견정히 했습니다. 이어서 예비 당원 접수 비준 명단을 선독하고 영광스럽게 당 조직에 가입한 새 당원들에게 축하를 표시했습니다. 로당원 대표들이 차례로 새로 입당한 예비 당원들에게 당 휘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신입 당원들은 당기를 향해 엄숙히 선서하면서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할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다음 단계 영안진에서는 당원 발전과 교육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틀어지고 당원 선발의 첫 과문을 엄격히 관리하며 기층 당원 대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체 당원들이 기층 일선에 뿌리 내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앞장서도록 격려해 충만한 열정과 앙양한 정신으로 새 여정에서 분진하고 새 시대에 공을 세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신안가도 단결사회구역에서는 초심을 지키며 성실히 실천 정신을 계승하며 당창근 경축 7일 문예회보 공연을 개최해 문예회보의 형식으로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발행하고 기층 7위 성과를 전시하면서 새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정신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회보 공연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새 시대에서 풍년의 기쁨, 아름다운 송산호 등 가무 종목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들에게 몰입식 시승강 향수를 가져다 주면서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문예 종목들은 당의 백년 분토 여정을 되새기고 당의 빛나는 성과를 구가했으며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초심을 지키며 헌신해온 로우 당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당원들의 책임,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 간의 거리를 좁혀 사회구역 당 조직의 응집력, 구심력을 증강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에서는 일전에 7일 당의 은혜구가 한마음으로 중국금 이룩을 조제로 제2기 합창 특별음악회를 개최해 아동의 목소리로 경전을 부르고 예술로 역량을 결집시키면서 학생들의 악용된 풍모를 과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학생들은 노래소리로 당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훈초화, 남병만정 등 명곡들이 번갈아 등장하며 때로는 온정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때로는 뜨거운 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관중들의 한호성과 무대의 불빛이 어우러져 교정의 청춘 활력을 한껏 보여주었으며 당의 생일에 진심 어린 심오한 축복을 보냈습니다. 다음, 근일의 기자는 훈촌 화나산성 A구역에서 서구역 공공녹지에 사설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제멋대로 채소를 심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공공녹지가 사실상 개인 용지로 변하면서 서구역 주거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녹지였던 공간은 흙을 갈아엎어 경작지로 바뀌었고 울타리까지 설치한 뒤 대파, 옥수수 등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역 공공녹지는 전체 업주들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녹지를 훼손해 텃밭으로 만드는 행위는 도시관리에 관련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서구역의 미관까지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에 공범한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서구역 환경을 아끼고 보호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쾌적한 공공공간을 함께 수호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 요수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절기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 날이 개었다가도 다시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가방이나 차 안에 작은 우산 하나쯤은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특히 전동 번개와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위험하므로 들쓰러기면 피뢰침이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맘때에는 이런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동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6도. 춘화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5도. 하담은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6도. 양포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6도. 마천자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7도. 경신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5도. 반석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7도. 삼가사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7도. 영안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7도. 밀강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27도. 방천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3도.